0: 전화 섹스.
1: 아니.
0: 되는 이유에 성공을 앞서 내가 뭐 비후.
1: 알겠어요. 그냥 부업을 매개하는 바람만 with the vehicle description.
0: 그래서.